0: 바로 아치시소. 도가 골은 보시게 아마 도가 골은 어. 바이레 자로 같이 사로 머네 라요.
1: 요 아줌마 도가 골대 골이나. 액디나 이나 두디나 이나. 쟤네 마세고 참 마세고 참. 밖에 도가 살고 못 보고 존.
0: 어버 사치 바이 베다 캐리 헐카 지니 버. 멀리 타고 고도고 졸리 팀라 깨보이고 나 거려. 감, 감, 거대, 자다, 뒷자리 버텨, 거요. 누가, 누가, 고, 구라, 거다, 아재, 야또, 뭐야.
1: 에이, 니가 구시자, 자야? 콜리나, 반에 빠지, 콜리나. 깨소대, 저팀, 내 말해.